0: 送考，가나가사다나포이송考。
1: 아대반저도대반세번나가요
0: 소스사람은수고마요지원기라는
2: 유쿠바라에션도하나정리모자리상태있어
1: 나도소배는아이스포예요아직도아이스포사포스로가는거다아가니우리가자주불러보고나수는거말이야니께그말씀좀
0: 예루비아르스카드미나아니라사미자민부터풀리아다카키마빨리파티고사니다자파라키로우니그자민다시는조사로친보이로가로친으로
1: 야보이로가로친은상도아니고아니다보이로이스쿨리라고성내고다소생권도보이로다서그하루되어있다니
0: 우니보이로자로보이니자민문이가딱딱딱거리고서투라하다사오니파니고무스쿨리와다미로우니루크의비둘이가꼴하는발길이됐다역시나서길이됐었다
1: 보이로자로수원께다가봐야끼고도보시로타로손으로서긴해
0: 계속말해야할까보이로자로수원께내켜보니푸른때수원씨들상을거의하는것은
1: 과가사사만니가는거리고내뜨게일이안되냐
0: 계속말해야죽게라고이거하는거냐과가사사만니가는거리고내뜨게일이안되냐사만사만구로거리로한번거리로타는거리니보이로가까는제한숨이잠을샀다
1: 와이왜그랬어요제한바지보다제한은왜기분기
2: 분에이션도와라에션도와라전기도와자리상대있어